0: 난 수리수리야 가동낭 빠지리클러니 가동
1: 그럼, 네.
2: 레디오 탕가지 돈 까칭 하나라 라포나 포낭리 돔 시부기적 알람테 마테 알람제라 포타 지호 지포 알람제르 나르 돔 아르제 롱 탕로 라케 아카스와니 디포 나르 돔 반자이 메케 방 라케 에벤 펜 파로세로 토보라 세케 메가르스 로펜 뉴스 온 에어 에벤 타 자이 메 아르제 롱 지 스튜디오 고리오 포 퍼펙트 프로그램이 통캡 플레잉 탕로 사돈 토 포토 자이 메 강쿵 나르 돔 아르제 롱 지